0: 빵짱 예리촌.
1: 국내 도시를 가도 살인 사파이즈의 스쿨 슈플라이스 반가운 건강 미츠브라이
0: 빵짱 예리촌.
1: 무너무 필요한 임포트 밀로칼 건강한 바다의 석칼로워커
0: 빵짱 예리촌.
1: 바라사 단은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한 바라사 베이비
0: 빵짱 예리촌.
1: 이 mga balakyon na preska kanilabas bukas 24 oras.
2: This is your MOR safety tip. When you enter a room for the first time, take a few seconds to look around, understand the layout, and quietly identify two exits, a door, a hallway, or even a window that could be a safe way out. In an emergency, every second matters, and that simple habit could save your life and the lives of the people with you. Stay alert. Stay prepared. Smart safety starts with observation.

0: 빵짱 예민쇼.
1: 내가 생각하고 살인 사파이즈 스쿨 슈플라이즈 반가운 건 가미츠 사브라이
0: 빵짱 예민쇼.
1: 뭐다모 필요한 인포텐 로컬 근방한 바가이 싹갈로워커
0: 빵짱 예민쇼.
1: 바라서 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서 왕국한 바라서 베이비
0: 빵짱 예민쇼.
1: 마이 먹어 말라 그루나 프레스카 가길라마스 고카스 벤데 구아도라스
2: babakal! Babakal ice!
3: Ano nga ice baklon mo, how?
2: Ang wala ka katunaw, di pare sa relasyon namon. Pagkatapos na initan, gulpi na lang nag-evaporate.
4: This is your MOR safety tip. If someone asks you to step outside to talk, don't just follow. Instead, ask to talk right where you are in a space that's open, visible, and surrounded by people. Remember, if you don't know the real reason, don't put yourself in a risky situation. Sometimes, safety is in staying visible. It's harder to harm someone who stays in public view. Stay alert, stay smart. Smart safety starts with awareness.

0: 깜짝 예리 쇼!
1: 국내도 수리가도 살인 서플라이즈의 스쿨 서플라이즈 반가운 건강 및 서플라이
0: 깜짝 예리 쇼!
1: 뭐다 무필리한 인포텐 유로칼 건강한 바가이 싹갈로와까
0: 깜짝 예리 쇼!
1: 바라사 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고 각 바라사 베이비
0: 깜짝 예리 쇼!
1: 이 먹어봐 라 그루나 프레스카 하길라 마스 고카스 24 호라스
2: Choy! Choy! Choy pa bakla ko, may Choy!
3: Ay, dahi, pasensya lang dahi. Sirado na kami.
2: Pati ba naman ikaw? Pag-indian mo ko? Dirado ka mo!
3: Pag-indian!
4: This is your MOR safety tip. When you're about to enter an elevator, take a few seconds to see who's getting in with you. It's a simple step, but an important one. If something feels wrong, or your instinct says no, don't hesitate to step out and wait for the next elevator. Your instinct is a built-in warning system. Trust it. It's better to be cautious than regret it later. Stay alert. Stay prepared. Smart safety starts with awareness.

0: 빵짱 예민쇼.
1: 내가 슬가로 살인 서플라이즈 스쿨 슈플라이즈 빵가운 그 가미 스마라이
0: 빵짱 예민쇼.
1: 뭐다모 필리언 임포텐 로컬 끝망한 바가이 사칼로워커
0: 빵짱 예민쇼.
1: 바라서 다른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서 왕국한 바라서 베이비
0: 빵짱 예민쇼.
1: 마이 먹어 말라 클루나 프레스카 하길라 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드로 와스
2: Choy! May burger ka mo ni Choy?
3: Ay, oo! Mag-uluto, day!
2: Gailan ko, Choy, isa, Choy, ah! Ipaugom ko malang sa amigo ko para mangin langhap sarap manang bugas ang baba niya! Bad breath!
4: Want to upgrade your energy and your health? Focus on eating whole foods. It's a simple idea. Whole grains instead of refined carbs. The goal is to minimize heavily processed foods that are often stripped of nutrients. Eating whole foods gives your body the fiber, vitamins, and sustained energy it needs to thrive. Eat whole foods. Fuel your body the natural way. This health tip is brought to you by MOR Entertainment.

0: 빵짱 예리 존.
1: 내가 생각하고 살인 사파이즈의 스쿨 슈플라이즈 반가운 그 가미 스마라이
0: 빵짱 예리 존.
1: 뭐다모 필리언 임포텐 로컬 극명한 버거이 사칼로워커
0: 빵짱 예리 존.
1: 바라사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한 바라사 베이비
0: 빵짱 예리 존.
1: 뭐이 먹어 벌락 룬나 프레스카 한 라마스 고카스 벤데 쿠아트로 오라스.
2: 초이 바박할 아비 초이 미친 초이.
3: 아는 몸 미친 허.
2: 금이톤 꿀 셔서 미고코. 파랑 레라쇼나 몬 미사 보르만.
4: definitely yesterday once more.
5: It's so good.
4: On MOR classics.
6: You know, the classic stuff.
7: Classic oldies.